0: 여자 지긋지긋하네.
1: 존이 존의 바바 이긴 주던요 바바.
0: 아니 हामी सबैको चाहना रेडियो सफलता 103.4 MHz।